0: 사실 진도라도 나타나서 꼼하고 가나가 갔다 덮어있을까요?
1: 하지만 여전히 반스텝은 나가
0: 소스터라고 수고해야지 어디가
2: 비디오 그거가 대신도 하나 천일이 과자리 상대 있어
3: 맞아 미라나 만드는 사람들이 마스크링을 만나 원하는 사람 바탕으로 보입니다 Thank you.